0: 외진 걸 Germany, France, Spain, Mexico, Japan, Korea.
1: 우소 가로요 반도.
2: No.
3: Hey. And no. Que no te mulala, cumulala.
1: 우리 왕자.
4: They rocks up.
3: 주장이 왜?
5: 신나는 나무나나 카톤에서 모카가
1: 부서가로 your radio only
4: right now.
1: 꿈와요. 웹웹 쿠바 쿠리리자 레디 에린다라 용파 부서가로 your radio
4: 밤밤
1: 우리 레이포팅.